0: C-Tang Gongjie Dintab Natsu Tang Ni-Tang Lu-Yong Xia-Zul Xue-Lam Tang
1: Ni-Zhe Din-Zul Ni-Zhe Jue-Tai-Su Di-Tang Lang-Dun Lin-Zin-Dun-Ni-Lan
0: Da-Da Sin-Gu Tzu-Bi Le-Zin-Dun-Na Be-Jong Long-Chin-Nin-Chin-Li-Kong Kam-Ki Long-Chin-Jia Di-Tang Lang-Dun-Xie-Bi Le-Zin-Di-Zhe
2: Sengen-Li-Ji
3: 公关上前两边我就给带他拦着给林先生就告诉说我听的林先生做选学给大白一边突然给林先生了不要让选就名字看看明白各地人民是个路的头发电视过了将这等人是被这把学就这些明白开辟中的家了带他过去带领些带他生意吧呢看给龙城家带他拦队一边林先生明白开罢了
2: 跟着大林西比米萨林先生老师给个的你们了公关上我公关上了这个他南京满足的你那些时光定的马戏你那三种完了什么给的你什么不去读给他哦好的了听着的时光定的给过了别说话这关那肯定的说呢
4: 나서 다디 조치와 세금 오버들때는 세제양 빠지르데 내가 지금 모르는 거고
2: 나서
4: 아 세제와 다쇼가 같은데 이나 아 되네 아 다 저세 사지 매봐 양화든 조사와라 이나 다 디스 자스나 좀 매봐 세남 제양 첼 첼 빠져데 양은 장신 찔러 신장점 숨으라 양화든데 이나 지다 자스는 수나 좀 매봐 단 조가와 그래지도 등산로 이나 배차는 안 먹으래 다 조당 제라소바 아 다들 저 제와르고 쇼가버래 근데 인도 다 제가 점진장다 자티 섬산 레지무스더니 겨제서 좀 해봐 드는 레지랭가 되네 교용의 게나 다 또아데 차 예를 고르고 또 차니스엘 차지 곰 차이반의 롱그네스 야즈도 다 차 예고요나 차니스지세 차지서지 다 곰 통 동화 그래르고 동주 그래 되네 제 동발을 야고 봐 동자
2: 嗯，他真正的这个才艺呀，他的科学做的再多啊，实际上有嘛都才艺，真正的就教过了。他说，从那到阿么的，从那到的，我打，把这家都查什么什么的，家拉么家了去。那真正的就教起来，他们是的，不要参加呢，人都蛮多呀。啊，对对对，说是从那到，他这的把这家都查什么什么的，家拉么家了，他真正的就教过来是的。那算了算了。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tanda ena sar ko
4: ore
2: re ga le tanda samulon dole
4: tanda samulon ka ji gogun re sa sa sa de sa de samul ji mo don jomun jobu sa ya ji ji de ja de ko de tanda ron ron mo chol de ro ta tanda so ji min ka le ka le sama sa de ka le ka le ja de mi ta hi da so wa sama jo wa de nyu hyo nyu shi ka ji de no ji ji san go go nga so ni hon ge de re chö de sa go re sama de tong go re zo mo shi 쳐도 싸고르도 쳐반 통사르고 갈래 갈래 통 잡아도 쳐 참모든 데 있는 로저 갈라 조자고자 이주먹고 갈래 통사도 쳐도 갈래 마칸도 좋은지 갈래 반 통사 사마데 통즈도 사마제 단 눈들거래 차보다 도도 되는 무자는 사마드마 저종하게 되는 쪼마서 쇼해서 단 투바서 단 딘데 거 몬스 통즈를 깨자리 거고 사마 통 쳐서 저게지 아신 거고 내 거지 처 모르지. 늘는 이제
2: 시당 봐 허스도 땅 걸로 깨지는
4: 이제 그거서.
2: 어 이제 거지 와서고 초대 갈래 갈래도.
4: 갈래 갈래도. 사마든 돈도래 통글에서 다는
2: 거죠. 맞아. 다시 건데 이제 또아 작제 사도 물을 때라고 게.
4: 들이.
2: 더 시당 그 사마서 단데 들이라고.
4: 뭐래.
2: 와 찬이 시당 찾지 건 찾지 번 롱니스 거서 벌써 와라고 하는 게다 맹한다 세세면 좀 때라고 게.
4: 뭐래.
2: 유니티 비타니. 다 nam jun di nge ke ke samasa di ke dutsu ke cheba yore ka dutsu ke cheba.
4: Dutsu cheba yore ke ne ta namda duje zorgo, namda duje zilanda, tata bukiswa waribu nan du chogzi yawa se yore ne ke sotan shisong kola dunje. Amri, dunje wita du chog tela sama manchaga tenta yore. Dene, yang nija jiga wanda xe na shoba da nyingon gomo sada kaka yore go, dunje na jiri di yore.
2: Dunje indi... 주치기에는 담보 찌가들 아직 칼라근 있나 땡거나
4: 나즈나스 다 찌가들은 그게 남주 뒤져도 찌다 야 근스면 저 저거야 든르종데 다다 벽서 죽이나 뒤돌이야 세요라 뒤돌이야 세도 다 찌가다 소가니가

0: 일본 라서 든저 인사도 요새도 쭈단 된바 직 다 가서 잠바 사고 요나 잠바 되나 말라서 봐 야 요머리 대현도 되네 직 지속은 제토 든저 통고 요는 제토 공하다 냠도 섬으로 넘지 띠스 요바 다 든저 사지도 내가 지 모레 요새 치르스나 요새도 마주베이나 치고 치고도서 배주메 치바 치고 요러고 치노나 치고도 보나 자제주다 사마 나자오나 선서보나 고데 요러고 고데게도 효바 그 사마데 마주 사주네 되네 치고도 배주메 판단 찍어도 산도 되네 찍어도 제가 제가 어 까머리 찾으네 되네 지마 치바게 도제 다 눈치 챙제 요러고 벽서 와르 봐나 되네 가서 남중에 그다 치바 도제 되네 치바 도 찾아 조지 메레 호텔에 소바 나주 그냥 같이 모레 되네서 쇼바 사마데 인지 메지 사고 보다 사두 되네 지 쭈단 된바 된저 사고 지데 내가 지 모레 그 되네 인공 사마데 다 롬보다 존데 가시 게세 다베 가시 롬보다 베 요르 간단 도드니 현 푸숨 소부치 그리고 지니 샤레 유바 모레 세레 유바 되네 지 세마그레 유바 되네 조제 배차기는 지 무슨 제단 조다 치 저노 치 공시 제는 그리고 그래서 참마 푸숨 소보 유도 바지니 니는 고람데 다베이나 뭐라 다르니 공시바나 이 총을 자 공그레 그래서 주바 데스 통 된산데 세사 되네 샤레 사바사 지마 지마 되라 되네 조제의 배차기는 단제이나 조이나 그리고 데사 든주비 대 뉴뉴지사 대상 초와도 뜸베이나 든주조지 아 되네 고목 사마데 고제 짱보다 좋은데 뉴뉴지사 지로와 뉴뉴지사 뉴뉴데야 나사고서는 하사사 진짜 내가 주면이나 주주 주바 든바 제바 고반의 파마유바 데 고 뉴뉴지사르고 다 잘라마 잘라는지 대한 조 대보그래 두바조 단다다 지 다다리 젤렌드 사마 사마드 통그르 존데 간다 라보그레 두바그레 그리고 사모 많이 봐. 대 나보 수차도 되네. 된사 많이 해 가다 또 되나야. 코튼르 니엔돌에 무슨 되네. 니가 저제 무사지 내가 지금 못 잡으래. 전세 치르스는 니에 가다 저제 사든 루봉고에 뭐 니엔도 되네. 효모토 되네 마요버긴 내 뭐 어디 되네 짱으시다. 샤자와 찬으지 되네 찬으시다. 대인사도 공세의 장보다 그래서 나스사 뇽스사 던져보지 내가 지금 모래 되네. 대 마제바게 나서 그 삼네 나라 지 자들에다 또 되네 이거는 또지대 야보 유삼사근 두시대 조구신 데무스다 또 로히메 삼상게 삼로도 모코너고 또나 펜토 유삼상 삼로도 코너 디스토주 니곤 사마니 바로 디스토지나 치르스나 또디 또지 되겠더니 이제 넘버 망보지 자예가 봐 사는 뇽은 로저다 아무리 되니 차자와 참 로저다 대소 공고 로저다 나서 망보지 공고 로저 되는 언로 되지 이제 미지 또지도 야보 인 삼상 삼로 코네 사마니가 빨라 디스토지데 이제 미지 고싱 되면 또지 다지 말로 리비디 삼상 로저 삼로도 맞아 콜로심 라바드 파마단지 다뇨 뇨다지 글로벌한 로마다지 레간 로마단지 소 채널 짱으로 다 또는 휴진 라송지 사마라지 사주 주고 대소지 뭐 진대리 니네 사마발 다지 시제 요르고 사마자기 지 산주지 지 샤가 모존르다 지 킹도 조단다다 된저 사지도 뇽스도 사바도 다 힌도도서 펜도 요르 좋은데 지 고모 니하 힌도라 산주지 그시 된저 조형고 대 힌도 가세 수는 아주 잘라사 수도 힌도 이나야 마사지데 내가 지금 우리 준세 지르스는 힌도도 정말샤 뭐 본도 요르고 된저 이제 샤자보 차지다 지 내게 망보 체요 된저 이제 최인한자 힌도 인한자 아주 잘 모스지 수조드네 신도드서 뇽즈다
1: 수조 신도살로 그죠
0: 마즈네 야힌고 라바드 샤자바든데 그냥 가여보다 지 근데 예비나 수조살로 신도드서 마즈네 야힌거스 어떤 다든지 내지는 거 좋은데
1: 난지 닝고 사마사이사데 칼라 샤츠 어떤 뭐 사자디 인제미니 신도스 바스 가시사 그랜다서 히도 거기
0: 어르르
1: 근데 신도디서 저드나드네 샤츠디 인조르진도 저 진짜 핀도 하죠
0: 다 닝고 차라든지 주네 여보도 라바드 지 다다소만 이제 nomda tindra mabu suza da jik ngwa na jo da tindra riyong rogo tindu lamsang kuhi la soba hindo tindra suya na ko lamsang di nomda pan ten rojo da ngwa ma na ya da so pen rogo deya buyo tindu puwa juma na la soba zong se zo jida so la hindo rogo pen shing ugo yina yang sudu cha la nyong su so jina jinyu sako gne zo tanda cha karmo gna sa zonja tindu xa jaba cha rojo da so ma yong chi da la sudu cha la tindan hindo nzem tona ya
1: buyo 세제 다다 세기빌린 첸드는 벼랑 쇼죠 민지강게 멤버까데냐 말라 벼그 소아르비 용니 띵비 세콘 텐로가 콜라 쩐드 떤네시비 잡아디리 린지지 문티는 거 질린 세세로 나서겐드나 벼그 소아르 바노니 오 문라와게 세레니 냔드 데바이나 독돈 저절이기 띵리 예서 줘요바나 데근데나
0: 오리 다든데 망보 송요레 베자이나 사이군가 냐이 샤무조 전에 세메 츠마 보람 쇼무조 망보지 송요레 덴저리 차디 딘산 체레가네 게나 직사마 냠드 사마 뭐 보여요?

0: 사람고 된 가서 벌써 벌어는데 되는 소용이요. 근데 가지에 전에 답변에 사이 공간 야이 하면서 저 자이 공간 야이 하데 몸보지 냠도 사람들 된 사람 나히 먹어서 먼저 저 다 도반을 이제 사르고 벌써 벌어 되는 소용이요. 만나 좀 센치를 먼저 송르고 대이나요. 무슨 렌자비 그러대. 벌써 벌어 죽이나. 줄을 소용이요. 문천 저바 때나 본지는 리공고는 제일 하버자지. 문천 저바도 저 저바 저거 현 갈래 갈래 리공 저선바이는 공부를 야나 저제 넘된 저제 달라바 톱된 공부를 줄은 너무 줄성요래 라바 디책 지마들 톱된 공부를 줄라 공도 연 춘조되는 공도 연 너무 말했어 던저 배치는 춘조되는 머리지 그지 자이 공하다 냐이샤 냠도 산도 뭐지나 쉬어요 말 좀 세제 춘조도 공도 이렇고 톱된 공부를 줄은 너무 줄 정도 디책 된 이제 고할는 거죠 그게 나서 자이 공하 냐이샤 먼저 줄도 어 다들 만저 냠도 쓰기엔 돌은 줄 성을 깨지 않는지 고할는 거신고 책 지마도 고하면은 던저 세도 제니 춘조되는 공도 봐 있는 뭐 봐 니네 가시 당가 고면이야 갈래 갈래 차거든 러브이나 되네 돌은 좀 맞춰 봐 솜네 쳐줘고 다 가시 든든 넣기 먹어서 산으로데 되네 어느 문제도 나서 나서 하고 말고 그분아 두서 정보 간서 아데도 지진은 뉴스 봐 든든이네 고 내 내도 이제 갈래 갈래 산으로 미지 남선 사 남선 남아 가시 여러데 몬치사데 나서 나서 나 말고
1: 아래
0: 뭐 든든이네 된서 된서 만초베 세데 소야 되네 지는 잡잡소지 니네 검대 봐이네 쥐메 봐 솜니 조보 존다 톱된 컨버시를 너무 좀 소용으로고 조보 존다다 지 된저 여바다 되네 갈래 갈래 만초베데 초바 조제네 갈래 갈래 차글라비네 초발은 존로 봐 된저도 조치한 초만 초데 지 검시 유메다 된서 강한로고
1: 나서 나서 더 사이 공하다 냐이 하면 되세요 다도 되는 게 근데 근데 요
0: 자이 공하 냐이 하면 로 세메 초마 보람 효면 로 샤모 용가 말은 거 받아 침세 샤단 효시 사와다 장즈 만나 찬염 초 먼저 다드는 뭐 요래 침세 샤단 효시 사와다 저 침자 대보 샤 요르고 자샤 다 아니 대소 효다 세는 뭐 접었으 먼저 아 다든지 제 망보 송 요래 대소 또 치와데 좀생자 대인사고 뭐 먼저 봐 군이 뭐데 먼저 요르고 냠도 사면 해봐 어다 드는 선수도 다들 조치와 벽소하고 주기데 아주 벽 유두단 참바 브레이다 참바 선 요르고 던저리서도 물에 옌다 대소 충전되는 곰대 봐 인바 사소유 봐 던저리는 양점해 봐
1: 그래서
0: 던저리는 지 고할래 라바도 지 돌은 전주르저도 즉 남선 슬레도 포아즈에 되네 고나 쪼 되네 지 신로지 소르니 가요 봐 던저 인사 말이
1: 갈래글소
0: 갈래글소 볼 만주 봐 차야 그냥 가요 대야 다다 공을 주변에 이르지 만주 봐 된 처바 조초 보다 야는 지 같이 충전 검시위원 겸해봐 듣는 듯이 고할인 거였어요 대마도 지금 만주바 다 참아 주여 말해서 듣는 수위에 보면 아니 마검 되면 수위에 도둑은 줄었으니 예전으로 그리고 배차에게는 난 센을 삼아서 검시위원 말해서 난 센을 작재 수위에는 마검 되면 막 세르고 다 마검 되면 수위에 도둑은 줄었으니 되네 배차에게는 다다 꼬미시스 된성으로 요 된소야 아주 만주바 도둑을 이야기하래 수수수볼 만주바로 된대 인사도 되네 나사 마보지 나오라 나바도 주는 손 마야바게 대산 세사바 망보지 마주 벽소바를 받는 마사바게 세사바 망보지 대산 레옹효라 대소 안수 패너도 하마고
1: 어리
0: 드느리 사드니 어 드네 만초 조볼 만초 사드니 도나기 저도나기 배잖아 동무스 때문에 요마데 안수 사마 수수 조볼 만초 받아 야는 남들다 같이 만초 받고 도드는 요르고 지지신 꼬미스 꼬미스 꼬미스에도 좀 망치사 만초 받고 도래도 안수 제비는 같이 지금 메도 라소바 되는 지금 라소바 되서 지 카나 라소바 점아 포바다 되는 제제 되는 합지자 합지자 조금만 비바 제바다지 라소바 되는 조제 되고 만초 다 정고 어 다 대단 대라소바 같이 빠빠라 만초 발라소바 다 같이 지 나다 카라소바 점아 종원의 만초 발라소바 다 되는 준 간다 나사 같이 두게 되는 나오고 되는 세도 된소 잡잡소 라바다 사마사바 그래 되서 페노도 하고서 다 닝바도서 가서 페노 하고라지다 마람네 마 주디디 가르 페 가르 좀 하고 놀아 삼아 싸바데서 페누시지데 내가 좀 뭐래
1: 나서 꿈이 시저지디 좀 먼저 버리
0: 먼저 버리 먼저 박 대 잡채는 먼저 박 독 나서 도라 자도 줄바 응단 솜제 요르고 진이 자도 주는 응스 독저 주는 제야 봐 되네 자도 줄바 주도 줄도 주제데 가시 나 삼아 먼저 버든 칼 수여든 놀 먼저 버니 응어 먼저 고나 도른 저 솜바 되네 응도 쓰제데 되네 가시 동어마 인데 봐 될라야 저도도 뭐저도 니여레 가시 저도도 배자는 가서 졸라서 봐 되네 돔라서 봐 되네 속차다 도유도 뭐 여러고 계속 또 봐 봐 되네 뭐저도 쓰제데 봉안 나고라서 봐 응우출라서 봐 다든 적자라 당번에 고장 인 도유도 봐 요르고 어따도서 배는 하고 전 도도서 하고 주는 되는 잼저다 마저부터 냠도 사지 메버도서 마사지 되르고 Tē kāsē tē sō sūyā nā yā, tē sō lāṃsāng lāṃsāng ngāng gō sō jī tā jī tā kāntā tū khē tā mā chōng rā tā tā pshī sō gu jī rō gō.
1: Ngā rē.
0: Tēn rē nā jī rē.
1: Tē gēng kā kāpā kā sāmā pō tā njī lā, sē kōṃ pā nā shē chō kā kō lā jā lō sō rā kē jē jō kā kē.
0: Ngā sō lā sō, sē kōṃ lē kē lū tāng sō tsō hī, mē lā lō jō nē jī tā sō njō sō yō rō gō jū nā. Sē kōṃ lē kē lū tāng sō tsō hī sō tū, sē kōṃ kā pē nō tā yā bō hī bō gō nā yā bō zū bē nā lū tāng sō tsō sā tā sā mā tā mē tā mē wā rō gō.
1: Ngā rē.
0: Lū tāng sō tsō wā mā sē, tē nē tsō wā tā pū tsē tēn pā tēng sāng kē chāng rē wē nā, tsō wā tā pū tsē tēn pā, hiā jī yī nā hiā tā sō tā ngō mā rā jī tsō gō mā lē, zū mā mā yī pā, tēn rē jī wā rō gō, lū tāng sō tsō hī. Mē lā lō jō nē jī tā sō njō tsō tū, yā mā sā mā tā sā nyōng chā wā. Mēnbā zhūdhī, yāna lā chāpa sādhī khun, tēne lōbā zhūdhī tā tārhī yā yādhūna chī sā mānyē bātā yāna māñchō bā lā sūpa tēne rīna, mēn lā lō jū nē jī, nē chā mā chā tsa ngurukū, tē sāng bē chā yā mā, tā mā yī nē mēne tam jī sū nē yī zhū rukū, tā nē tam jī jū nē zhūngdhī, mōng chī sā tā kāni mā, lē kakye dā mātruwa wā tindā rīne chārtan chārtan suwa chōwa nā jītā nā yōng rūgō tē mārī nā yā kakye njāmbū gō nā kakye māgyō wā jī māgyō wā tā nēn rā mā rā jī nā tindā rīyōng tā tēne sāma kī pēn nū xība lāpa tā rī gōng lū xība nā yī sāma sāpa tā sō kī pēn tā nū tī xība gō nā pānglāng mā nō wā sō jī tē nā kā chīmbō rīng Rī rī rī rī. Tā chānā tē tsē yīn tā tōng xī bā tā tēnē jē bī nā pēsā tā nō nē chāng lā sō bā tōng xī nā lōng nā sā rā pēng jē tā zūbō chō bō tā sō pēng jē yō rō gō. Tā yīn nā mōng chī sā kī tē tsē mē bā tōng tēnē rī sā tē tēnē zūbō rā nō chī mō rī rō rō gā. Mā tsō tē bē kī sō wā rī bā nā nē jī rā rō tāng bō tā nī bā tā sū bā zī yō rō gō. Rā rō tāng bō bā mē nē lā nām chōng yī jō dē wā yīn rō nī bā lān chē nyō bā tā kā nā mā tō tsū rā mā jō. Rā rō tāng bā sē mē rō tā rā nī gā yā mē shī mē bē nē sō nyō tsū tā kā tā tēnē jī nē zūbō tā chō lā tōng jī. Tēn nō nē lā bā tā jī bā tā sō kī tā chō lā tōng yō rō gō. Tēnē lē kā tū xiong rō jī. Chimsang to yin roji, jiso la pen ma toji. Ta dun rin rog ten sa tu, teni chanra tu tsun zimbo ta, ya hu jo na pong je, ten ma rin na tsun zimbo. Teni yang ji lu la pen pa ta, teni nega win na, teni ko tis tis tong na yobo yoro ko men la. Kazi men dan rava rikpa te zon tu, ta men yin samsang roji, pen pa nega pte la, ta chanra ra tis tis tong tom na, zubo soji la sobo, tis pen to yobo ra. Teni jaja gupju sa ji ta ji tang pen ma to pa ta, dusu chola tong ji ta, zubo chola tong ji ta, ta dun rin ro ra. Tien tsé tu pánglán xí bó gó né, tén tsú tsú tsú tsú tén ká tsé mó rén ká tsú.
1: Ná tsú, ná tsú. Sengá ná bá, ná bá tsí kóntó sé bá tén ná, bó rá xó chó mén tsí káng kén, mén bá bá rá bá yó bá, ká tén ní má lá, bó tsú tsú wá rí bí yó né tén bí, sí kóng tén tsú tsú kó lá, chán tsú tán lé xí bí, rá bá tí rí. Tén tí tán lán tó xí bí, tén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sú t

0: 타로 쥐라 찬 탄도르 머니 랑얀 차바 춘춘 보자 제지 마효 온도 자동 제지 토효 온도 년아 제제라 차바 춘춘 보자 제지 마효 온도 니동 제지 토효 온도 자가 부신라 남티에네 랑얀 찬 탄도르 보자 제지 마효 온도 나동 제지 토효 온도 자가 신자라 정보 무법권에 랑얀 남티에자 제지 마효 온도 저동 제지 토효 온도 자가 안도라 찬 탄도르 머니 랑얀 차바 춘춘 보자 대지 마효 운동 니동 대지 토효 운동 제난 나요라 찬탄더 머야 대지 마효 운동 난동 대지 토효 운동 제가 소존라 노차라 탄더 머네 랑야 차바 춘춘 보야 대지 마효 운동 저동 대지 토효 운동 제난 라레라 찬탄더 머네 랑야 차바 춘춘 보야 대지 마효 운동 나동 대지 토효 운동 제난 띵친라 차바 춘춘 보야 대지 마효 운동 지동 대지 토효 운동 예지 天地连青天尊真跟跨地青堂哈巴群尊也也青归勤南极天尊雄勤定秋兄堂不浪皮大白之所哈巴杨金之音天地别中三娘的连青月擦着大从啊其人德林格多尼德林格多尼卡桑群别强天南德林雄月三这里
1: 망지도 그렇게 사남 너도 최선 너를요
2: 조보 넘바조 군칸송 텐디 베종론체 닌틀레 군 칸게 룬티 제데릭도네 제빌린체노 마모니레 처보 군게 제당비장이 뒤라사비 땅주 숑라 휴네죠비 자위 옌지사 히비고당
3: 베지윤바데 뒤니 치딘 튀니 퍼지 동이고
2: Beishu lenyu chadu yue jang, biela gagin zota me jibi guo.
3: Kasa dunchu ji, mangsi redu jubi gursu zhezhe xuyu.
2: Zhobo nama co, xiao la mumu nire cobo kongke jetong bi zong yi, dura sabi tang zu xiong la xunye jobi zawi yinzi sa xibi guo di xunyun yi. Zhonggu xiawa yobo jubi ngwa zana tang la tu yue. Tang gen gen zhe tang, lengin nguen ju xieba, nyeba do tang de ni, diwen jume to de xidong zu xiong xie gu. 当给曹建交接办从村，龙队习近平给苏西农民党中央给，原来西乡给马克思人路街西党共产党人组成协办党，原来西乡给马克思人路街西党接大县的组成协办队了解研究下一个感情了明年，那些三八党、共八三八、他局三八节，热到人们对比，习近平给党组成给共八主办党。 马克思人路街党组成给永禄中国建党对拉进行三笔签署三八对的，习近平给对拉三笔中国前全界协作人路街公笔，党组成给六周年，对拉三笔党组成了后年节目了，作为印尼萨康代协约。习近平给党组成给公办，罗兄等了德尔协进了，美亚党联系对该协人格，党永久七十零给个七十日。 马克思人路街党组成个永禄中国建党对日经济准则协议员比习近平个党组成个公民党跟国之他穷协进了中国七区级协作人路街前五位七区影响党中央个阶段建筑建国之他穷党学用年当年比熊万他穷同名三对马基巴拉跟车路了电波研究他穷党个前身组成个行动协助他穷党个三对日比永禄了电力龙之信息协助他穷 사견딘비당히라 朗朗了丁尼当选党摘索了丁尼当选了他穷当了多当当当选为七十斤斤车顿出下脚他穷进行归吧可是丁月丁呢对人四百了当做熊西比日比熊龙盆鸡蛋拉林姐娘娘亲人等退避过年修动西巴先一笔千家杨八当南顿批送错吧三路等三八马拉推过参瓦节约唐琼就一年对人四百当做熊了全党容易党 七点容易得比过节，实际上是习近平跟那些三八党工八三八，他军三八节，这对人对协八行一八的，党组选给咱的脱血党，他军在求认同给对你的。

대양 사빈 교기 가르당 로미 자유나 디르 냥이 여마인 희승바노인 로린 갑차당 이마담나 망초지 치급스토비 유자제 르히나 론데다그린 베제 이마담제 본카가 머당장 징니 쵸당 쵸니 자이퍼 폐지신여 원장기 선남 도지다버 치리 정인제 법용 신용 면킨 주인의 여나 Gingrab tsui yabi jatala nyenpa tang, nyinglam sola dawa pyu, yinji tab gangyang meji, ging sunam doji dedar songsiong. Wan jang, chung dami lo la nampang gyu, bo gwebi tu la jankan jem sewa nong yin, ging sunam doji tang kong ke lero tsui

0: ཁྱི ཕྱད མ ཚེ བ དེ བ ཞང ཀྲང སོ ཆ ཚང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디기 고예 그 삼루나 샤에 나버 지용 야가 그 오늘 그 시주 상부 텐데 여바 강신의 대도름이 괴담다 루지 텐데 시브라 도스 루용도 시도 좀 망족 센나 내리다 가장 간다를 시엔다 말아봤지 망족 레벨랑 나다 오 디디 좀 고주 담는 디네지는 디네 오 다 시주 디네지 여바다 콘주 디네지 베르 나랑 네마 망족랑 대바 강시 오 망족 땡 디디 디네 여 아삼선데 세만한 거 띵 가지 응어서다 미 드로버 방안 좀 제대로 이제 그 가르쳐서 좀 제시 된대시 거 집에 있는 미자지 거 때문에 안 되는 오여단 군이 송제 제지미 지용 거 봐. 안 미 강주 뭐 매비 지 강실은 아주 여러서는 용 말로. 안 된조 미 송제 좀 내가 들 된대시 더 비어. 안 된대 인도 좀 오늘 딱 내가 들 가신 대외장 진인 차르차르 배 된대라시.
1: 된대라시. 담주다 그리네 거 저디 직 소사체야 되다 소액 창조에 내리 독조도 있고 직 맞대야 된대 아무 유들도 와.
0: 제시하시오.
1: 시비야 제시하게 용들래.
0: 제시제 다 뒤쪽 직자.
2: 긴선나 도지라지 다버 첩진 통지당 괴주 담링소 잠취 망보 첩된농 용신 첩용 종기 망비 공개 첩된라 링교 첨보 남기에 론데다게르 공기 장니제 첩된 시비람버 셰다 양양 시진여 워나 차용희 가디딘더 첩된 시버 강을 강다 티시담 다버 랑니제 이라치 무휴제 잠자디 공인희나 디링 Bajong Lungtin Nintin Lekong Kamke Lungtin Jia Nga Dang Ngi Jubi Hulam Hibi Lekin Nang Di Yiko Ni Kata Xie Jin Yue Bi Chie Ji Mun Tui De Sin Nang Yue Ba Xue
1: Gena Tirang Gita Tanda Zam Jia Da Mambu Ji Zambar Wa Ndi Na Lo Gena Tirang Gita Zam Jia Mu Xiu Jio Mara Gena Tirang Ota Di Ngu Di Yaku Tua Xia Tende Ji Gena Tirang Gita Yang Ji Zang Jio Le Xiu
0: 对你当初给罗罗安做听真多几个男人咱们这提起组长有个了是你组长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了是你学啊有个了有个
1: Tamzo给他，顶着了嘛，速度，这么有他的干事活，咱组长要了，可以实际给过给来个钱，都是提现金。难道的组长要了个实际过的呗？
0: 哦，可以实际过，但忙做给哪了？过来个干这些用，顶着过多少了提现金？提忙做忙不起个，你他还想给顶着的搞些物事给顶着了？哦，他提总觉得俺那个我那前面他忙做那他落地给那提着那了，其他他在这几个地推一下忙做那了。
1: 那俺国家现在就差不多不是啊的他。
0: 咱们这地南路给闽南地开过去车站，你闽南地西个大，但你那超过了吧？
1: 哦，那地高嘞，是不有二十多？你跟那天那去，咱们这地超过去，感觉确实得是高得就是多。
0: 但地地这也是，但那给我们做这些了，吃香酸的米，还讲给闽南全部有，怎么不来吧？但给我们做这些，咱们讲哎，老对嘛嘞，你这一辈有，滚边人都是，地安当不地嘞，当俺给我们做这些，咱们讲哪呢？ 俺也不得，地当过多，地当过多，你得钱不得，地也差一点吧。给那个人把打钱呢，还讲给他别年不赢吧，年不赢吧，刚起来等别过的，第二道了面，今年年不过过，人工中央给点着了，管他忙着吧，给俺做人把托不起，俺爹那个面那点的差不多，咱们他给那个人把还讲给年不点的端用的，咱们参照我那家里小客人，那第一呢，俺做的确实小不起个，俺做专门按当铺给那个，管他年度是差不用的，咱们多呢，没主张是当的，他专门接了。
1: 第二天吧，这些被我们当部怂恿，第一个嘛就接有，第二怂恿，个嘛就接有。当呢，这对咱们主力队员的级别的高度是，当然做的，电脑没做不了。学校了，当然按做萝卜的，现在没做，但前面过年，但接主任他们了吧？接电脑，我们能过小他们了吧？
0: 是吧？
1: 第一对咱们，他刚开始就不听你个，我那个，他给那个谢谢当部当些路，他那边伢子能过冬节就没玩的呢，我呢。
0: 당연히 들으세요. 개나 가르쳐 제가 간대 된 거는 시시 당기는데 대소상 알아서 롭정

사게 이렇게 아 투르킨 고보자 진짜 여러분 얼른이 또 미래 창업을 갖다나 고라 합두 미미 아짜비 다크 푸다 다 동게 투르킨 드라마 두게 치다 아고 버텔라 라마 캐서 너베 덴두케 라자 타바 할리 미 서바테 넘

참 신년 주로 추계 몸비 바탕 그 진상 뒤에 번주로 호불호 소비 관계 지능지 나나 창도 뭐 많은 지리과 관계 농진 시에 가 창도 린진이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送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생규루 냠자리 전쇼주인 탱디 생규루 기난 된조보니
2: 시진핑키 산동 더조주 도시남외골탄
1: 중야년진리공기뉴르제 레엘라 쯔바다 루리라 데니 티베 지도 덴베 초바되고 시바 동베 제베 고로
2: 리창 니도니 슈즈주류 열두 다워스 링디기 구수 제고로 슈바마세 시치송베 고로
1: 어리초기 어리다 이랭기 락제릉 신기 인지 주무대 다와디 던주도 라수차주 인시 주받다 이랭초네 이랭다 어리 삼시지 도로 민다 교바 대토네 어리 마쇼로 바 춘기유 지 주배 고르소인
2: 샴르팅디 선주르기 낭튼 슈즈남 선저낭
1: 디가 레우네 베베 니츠 중국 중앙기 직접 수지 계급기 주시 중앙무회기주시 시진핑기 제니슈 시닌 산동신진 德州총계토 독심난급 신뢰의 총습팅급진이 중국남배 팅급진기 내법시부다 신도의 제바유배 지덥된디라 된태 레둔카 야부주바다 신뢰의 축도의 퇴기뉴바다 부자다 편제 치료 축진당대 루리소 신뢰의 퇴제 개진 댐병아 코제의 토바라 개낸치바다 유법도 뒤내 내두다 레두라 참신 지도된배 총습조준체교로 꾸디동마제기토네 야지신법망소기 레라 쯤바다 로드라 딘티 티베 제도 덴베 초바 되교로 최준치 교시 낸드나유 더와 조베체 니슈시닌 시진핑 산동 신의기 수지 05다 신진기 공진 조나이 향기 페브로 더도 총계도 독십다 독십 나와라 페비유 야딥기 튀다 딱딱케베 신난다 무가라 치줍기 남베 켄유 체 니슈시닌기 나조 시진핑 더도 총계의 링청취 边陵重叠冬雨架重作了配不对三年的个耶稣米的团结列团年生续把的三把的除了团部的马面罗道给叠住行列聚集扩住所及内足铁听到那语空行能给出于入掌的配不对出于习近平的这个了实习那么的提及行量都独立的边团长起来的行列出借给卡罗瓦行列老子们的借的杂志啊别的那语
3: 他路朝木的团部拉里亚忙都请不得马面罗道的个新来的团队退休的亲密吧得不住牛子也搞不清我这听个习近平吐解做了清不清语空气主力说新来团队开进电表案扩展拓跋了给您解决你新来团队的开进能给刚子形式主力团队来解决了七百四句卡团队也不七八的新来就接扩展给您的人工电表用不七八
1: 我们团结九个区别努力的老子直接接给不得互动动物目的团部忙度的偏着电表案切入动物界切的落实比主力了努力用为尊人切割新来的蒙西这个推过藏度动物的这些托牌新能组织的比较了给您切吧新来的出春中的偏着切动了规定动物那么新能的动物的努力得些切领的温存人的动手切入动物 신뢰기 누고 누세 누급제기 누버 치료동화제 치고시 내려나유 대제 시진핑 니고르기 개용 시배 총조 시유자 총조로 독심나와라 폐비유 공 총조 당다 망조기 십슈 디네 수폐비대 총조 당제도 조경다 망배 십슈 레둔 비바소기 내주태 근지 십전나와다 산에 대게 쿠공 젠라 디네 총집 타르게라 꾸디동의 지단 킨도나와마세 신슈 튠제기 짐류라 스심난유 시진핑기 총주 당전조기 등조기 니지 뉴바 뚜밍알레 라바치바다 총미망조기 후심 꾸로 칼리체데 뚜네다 레듀라 참바다 지도된배 총집 조준라 꾸디동의 추 총제 사르바 균제미바라 토바체규 토르나유 공기 시림기 쿠부 무투 양도 당대 총주 레지바라 만조라 샴디 슈바다 콩빌라 꾸디 동웨 투주다 심뉴 나레 망와지 용와 체급에 란제되나유 중미 유신 회의 김토 시진핑키 김제 직슘라 스심 나와다 공주다 렌도 슈데 진주 문주 난신 레슈다 용법 겐근기 데다 주구 롭종 소아기 니줄라 토고다 끈지 나와 마세 당기 신중 세주 창마 튕교 야부 중유미 긴도 십진 난유 콩키
3: 杨大伯使用汽车到我祖国的六零德里局台，他都忙了偏的准确托团结用我车轨。家己当院的来汽车，几十遍都是十多动物的，忙的车都在我什么抢我，忙做的车都吃我生活忙怎么做不得，吃我饿做吧，干那十八节的托呢？忙做的托做的记住了，得做了这，我那城内七十栋公寓在哪有？创作呢，写起别个，准备出专心去玩啊！习近平的批评学友，习近平给张某的囤积吃了年味，俺住当个老家的居民俺了那边冲干了数百小酒水，老家的居民俺一人，让这当个借用米粒卡的密码了，囤积的你这钱的别的表面给老酒的迷茫了，我弄没改变，立即冲这钓鱼。他将俺做制作人路听了经济结构却用了做准切别江南三百套空心钱币短久切行右边新秀及这期江南三百套九天二百五栋八百中九六天密码及制度电别错把江北人们军舰没把它广告系送有广告有没错当个国际我今夕二百制度电别用了七八的错把人心查见配送错把用完面对许难有何立峰的中央的一个雷公及职业层别经过路段去都是不了配不着学友
2: 这个雷公的别问内区这个雷公及大我主编千年休息年中央年轻雷公及女人节国际图来了这么大努力的电台体会极度电别做完对归西的东北区域是
3: 这个雷公的别问内区大我主编千年休息年给我着了也是直接看个总理李强去大连图你都你修这座楼，也对大沃森林地的国主在过了修过马赛，西浙江专有。李强去，主席习近平去，电脑瓦达了，杀掉了腾讯七八年，狂败了腾讯七八的，杀掉腾讯的七八年，中国的腾讯的七八形势。他定的林地的细菌间的杀掉七八，决定做不了签约。中国边疆狂败的六零的松枝前的，我让呢连接他年度中国杀掉的等级的。提醒科罗西比杀掉年来天的生息其他卡级研究小组人。提案今年，龙岩镇的七个主要把国中的他，中国编辑了特别破断的南北区各三百些左右。阶级突破二百生生切入多百集中国，中国编辑了点不打三十八孙秀研究阶级充满南北安排的六点九名啊，断句的亚洲界把打了狂别多百国粗最安排。你的明白人心忙都准备证明了自己你的人心年有按照中国部队狂败的礼物三十八军舰没把它总之撤去新秀的女不有年年杀掉了国的东军里中国编辑了有人列教所狂败做法的点到江州土别各在上大学时罗马人中国编辑了他的帕的松土点令军舰啊狂败做土别军舰呀让六十二人约不得今年电力的科学的继续呢杀掉的归属人中国杀掉呢能力被准切不来穷我些人把的力力推动忙不配置切不来穷我些穷干了电力所用抗力切不来穷我些解释你对阶级托给参不得研究的民用我些给中国科学你查来过的是吧领先于中国杀掉的提供给了在的存在给证明了特别是当我姓没明白的，科学啥把姓对吧明白的，技能够把姓明白的，牛不只要把姓明白，团过来让最乐观的参与。所以，杀掉的年龄呢，可能是比编剧拍的外更爱设备，动脉及动物时，按照这对肉类定十多动物的，过一阵子证明编剧的年准确的，杀掉的年数，我的外结局啊，极度这个，按照现在结局他将七八的。米德人类所提供的科罗西比绝种林路的植树，透过长途当地推木托绝种切绝种阿拉伯牛田国内各地东国。克列尼杀掉的左手马日，中国阶级卡的克列，中国的马脚来到了七八的永久了，哈萨姆南达的格苏小脚的，中国狂悲的科格萨尔巴特别忙哇，年久突破切就引起松油。吴正龙切过了小油。
2: 这个裂孔呢，被问的出。当我主编在你休息年节前中，感谢积极参与总理李强去大连图，你同你学习主流，也对大沃森林地区所种来的给居民熊猫村头学有不少。从学所种来的给居民担下了三百斤，李强去过一年两年，独特美别投入给乐居实现了结合开去，空别去拍看家居动画，南内的规划养行。 其中可有了云朵其他的亲属中国母体接近牛松塔马教授的娘来处定色前天中国冲着塔怎么能给冲着娘镇用化的规矩动就行中国七十年前被玻璃吞在

amana zo chi la thong sia de ba dam si ri ka sin san na to ma si la ba to kon ga dan sin cha gu chi xin zu ni jun ba zhong xian dan xiang ji dun ji bi wen nan xi che yong gu yu zhe qie cha du qi wei ye ju dan yan na ka wa bu yu chu bi kun lu yan shong yan na ma gong cha zhong men yong xin zhu ma yi lu ma sa le xue yu dun du dan yan na tie long wu zhi dang wei qi du tie lu ji du xi ni ma nan le xia qi kong ge xue ba a bu ni lang ti 今年亲戚是农用作了中长诺的你你学校是主席我当中部你也能图可去来学习的就第二我你来学习提瓦当罗家了先农去学你共的是主要阿妈姨学家罗家了我当中部所配不满西军的年轻期跟学当罗中啦 토콜 첸보 논지규 오마시나 나단 중포 로자 쉐바닌송 아마이 치니 로자다 로자니 리쿵바야 리쿵니 로자바다 로자니 친바 샤조 누주 치잔시바 니 지카라톰 아마 제글리카송 제치 안주 시구자만시 대당아 차루다 로슈소 슈 간지티라 토콜 치미 누아담 타나 로닌 제딘데라 초에 구바양 조마 숑께 부추체데 임비 진지 마용 치자 가진 나야 제마시 아마 제 글리카송

nga dam mi jel sha chong na la ga ya chong chu la ga zu bu chung chong mi jel la ga lo chong zu bu chung mu yu de 千南家大大年新比林青天呢北中龙青年青里空康基龙青家西比兰一七比林青地时切记对土的安全林青年班格斯学西比中丹西比中丹 드랑카 시비 중단 휴지 뒤쳐노 그르이 조보 시비 좀 통통 제 쉐지 힘 신자 답부지 유시 니마제 코가 그르 제뇨 진스고 다코 쇼가 하치니 그르 총제사다나라 선시 거기 롬바 그르 총제사다나라 거저 몸부 짬무 유시 거저 교치 총 덥치지 짬문 짜 유시 시사 답보다가 거저 총제사더노 야고라제 버고라제 히참무마다지 조치무마 덥치무마제 거 거저제 짬문 비시 시디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 노르 무이 드린 제도르스 데니 고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이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아니 나이 담보레스 아니 되네 이게 야바이나 아니 데라 또 오스키 아니 아 양 담은디 비그존아 뭐 되지 찬도그레스 데인데 라도 그체 코랑테 아 데인 나이 이제 뭐 가야 코롱 많이 봐 아 나이 이제 뭐 가야 많이 봐 오다 체지 오다 되지 찬도그레스 되네 니바 돈이 사게 조지디 체인세디라 가나로 콜라 소바그다 아 되네 라 안소 공디 히비 라도 그체 죽지 여러와 데인데 가나로 코 되네 가나로 고 고고 도노 보모 로로 소토 대답 보겠더니 아 이게 돼서 이나 알라드게 체임이 니바 요가 매세야 돼. 빼나 간

Maji chao yin na rancho pyo me re di loka di kya cho ta t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ji me to dung ra ji yin si xie zi ta di yin nang ne kesa kya ri dung di manzo do di zong la ayu nang ke tayo ta gong hai nang ke si di di re chi cha yo di yin si kwe ya gyun zayang kar re se su ta de ngana cha xia su na ri zung le ri ki cho tu kesa kya ri dung di la zong li ling ki chung zui nyang a ki kya bo si xie su di re chi cha yo kesa kya ri dung di ta ji pang zang si ne ra ci gang ke chang di la da di zong la kesa kya ri dung pi we ki chen bu dun 이게 동장다 지하수는 증가 요리 대인디 중재량한테 제보 인스 진짜 지시요 니네 그사 제보 중디네 나의 지조도 다 지금 지시래 막든기 롬도회 변조기 지시래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 제교수는 제시 전단의 가장 기침 보여 대인도 좀 그사 제보 중디 전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 스티지기 숨내 차셔와 이는 야가게 마하 바랏네 독주의 라마네 독주의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로 크는 다디 피제 도야요 말이 풍송 처수 도야요 왕조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좀 대사제 그 중디 도동의 풍송송 지도 지도서 두고 요래라 반단계에 지만 지만 두고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 그 중기야 진단 친구 찍죠

대세바스 비페라오다 니티나 마도디나 보가 야카시 케사 아디아르보세 타야 레이치 포론타 타르게타 바타양데 마보샤타 타 호르기 히케바 마보세 타야 샤기바 알탁르모타 샤기바 일라 토그르타 모기보 딱라트가 제타야 소기보 따마르 또세타 바세보 돌제 통배보타 무흑이 님마 진미보타야 오탱승게 키르지타 다라본디기 슌로보타 야 아다 님마 흔로보타야 물르보 봄보타세지 사노바 야야 고로다시 렌디 타우브 마다나야 따지룩지비 포로구남 노기보르트르르냐무다우 생기게 유리인고무다우야 로샤기 바르도레우 부트소달라문도슬레 욕 아두 코하보도다제야 라메욕지와 케레무제 카티미 코디 밤의 보제 에초후 탈로 달라 안도 인다세야 니티나 카르슈 콜로리 카츠보 콜로로 준다테 구소시 자테 인디즈나야 고마힌 코가 고야리 시사주 다카라 인디즈나 사마신 루이 텐다다리야 다드롱기 파투다 로마히 무쇼무가뉴 리마다 무쇼쿄디나다가야 코나나베티라 쇼마고노라렌쇼 히르쇼도 바타냔 터렌쇼도 베기투라 타부는카 파투나게 오토토게지라 코메데주즈 메다쿠 콘주 프로테디아 인코마신 고콘간 고비아세세사주 드랑카잠바 사마신 루이기 다세비 페히 사마신 루이기 다세비 페히 다데 모마데바 다세비기 드랑카잠바 조테네 사신라 마신 시바나 주 루이나나 주레리 조두르사타레리 고기기 모시바타 프로 텔비기 젬 공신나는 공안고라리 공마신 공아츠로 설비 빼식다데 테데 정신나 탁티나 산나 랭칼파티나기 모동나 라피냐킹 디비기 둘라 포트그마션 카데조주 뿐야 장가 라기 진다 답을 뿐바기 벌용 벌치네 초통기 둘라 좁바 마스 수쇼디 텔라 코다 유비 크서서 다네 야 로마 토비기 아흘라 쯔쯔자 탕탈이 다 란도체비 아흘라 휴치 탕탈이 다 모차미비 아흘라 마리아틴 탕탈이 다 리튼두케샤 말라와 폰노네긴 둔디 닌다용다비 롬보나 퍼숑가 달라 솜비 튜멍멍쇼 만조조므스 므크르마스 므다 쵸마 만조세비케 케샤테 야능가라 야타리 야비케샤 쇼디 야능가라 둑타데 독비기 만페시디 타 야독닌게 예발라 야비타바 쪽시 독비닌 탁 루라 인게 탁 메센다발라 노착쳔모 톰모다 트렌큐게 간라 럭럭고비 루준데다다소 타 돈포토 므쇼카 저기 자르지 라파 나칼라샤나 포토톤텔라 양렌데 비글로데 메쇼카데 랑기나탈라탄데 숨어 레 알레 탈레 탈레디 탈레레 엘레로리 알라몽아기보 온구로즈리야 코테르나긴볼레네 라마예담드비크 콘쇼보솜라야 소르바단데야 코멘드르치보겐드쇼산드드상오마히나 타니그롱기보 오자사달라야 코타신니말른터리에나다나오마히나 나포토메쇼보 오카데가세야 카투지 주게 고모리 담랍지 측시 도타토 슈테키 비보 오메쇼리야 카타로 밤보 토통라 주튼다 마조 파예프 타구지 베로고 테야테야

저러 시기 담나 잡고 라만가라 샤디는 라도 파문고 키네 우치 파도문고 키네 우자 기시만다 마죠 나 파도마 통조사 마네자바 마 통조사 마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한디 사네리 문고 포기 톰르리 트테르 라나 고비 우기라 키히 키비게 투라 투샤나 추트 갈보 서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준노 토 에바살기 잔데 추라 고비

다 오롱잡이 족휴르나 샵심은 된다 보만데미야 코 텐텐티 다다티아리 피규잡이 불규라 유카카티 다보 마티미야 코 럭슬미 집요 셀라콘 큐코 탄다비 따보라 가셀가 잡다보 마자미야 콘토미 따보 탈라루 라디오온다비 게폴라 따르상보 히다보 마히미야 콘토시 샘긴 드르리 니무휴 나야 차시리 경인지 인자보 이레모야 콘남도 자투시바테 콘신에 룰라 논조리 카키히 통기히보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쫑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쫑리 제탕데 로추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쫑리 로그 제통 리제세바라 가스효
2: 자제 시타르는 인킨저 토보나마 다다 체치니 얘기 받다나 베종 롱팅 인친리 쿵 콩케 롱팅저 소리 로그 세통 히베 레센터레 레센티 농도 베치 점중 짜케 데미 닝아 동 록좀 베탐 케피 레케 망트이 저르니소 농된 피좀 접어 다디 제 동심이 임비 나바츠 리센터 잡쇼르 동 도크르는 저와히야

0: 西当公家丁特纳粗当你当旅用下村学浪当你这顶村你这绝太所地当浪端林青的你来大大辛苦出笔来青的呢不用龙青年轻来空看给龙青家地当浪端西笔来青的人
1: 생겐지 공과장 체납이 가지기 대단한 적을 인생적 가서죠. 나 팀디는 진짜 조심스럽게 담아야비. 드래그 린체는라 별아서 좀 민지간 그 멤버 가디님이 시골 로던 팀 받대지 걸 장대 들린시비 잡아주죠 저체시요.
2: 멤버 KB 중도 깨라. 대당 거지 달린시 다다 생이 봐나 칸게 롱팅지 대당 란드 히비 린체나 Mienpa Kipa La, Gyanra Dalin Shibi, Misa Lin Chin Ri.
1: Loso Gye Gati Nyama La, Gungka Zang.
3: Go Gungka Zang.
1: Te Gye, Ta Nanju Mansu Tanji, Chek Sikong Tinda Mahi Ni, Natsan Jawa La, Soba Ke Tinri, Nisabang Puchi Tuki Da Hong.
3: Orela.
1: Tinri Adi, Sikong Tinda Ke Kola Pek So,

0: 남준은 통되나 쇼바 다치즈 야 론스 도동든 통되나 데네지 차데서 라르조자다 드니 치박 내기 헝고조단라다 포악 나올 잔지 마짱 요르고 그래서 마짱마 조진라도 디공기도 요나 여봉가 쇼가 도동들 다 죽 포바 공사지 대 차부 차장면 봐 데네 남준 사마사와 갑슬 베데 니공 사마도 고모 사마사와 갑슬 데네 사마 마주 공라 추포바 공사지 통에 얼고 양나 추포바 존데 양나 자 데네 무얼은 통 데네 사마사 데네 조진 제네 사마도 쇼데 보여 바다 니네 데네 데스담마 좀 하자지 짜는 거고 데네 저 하자바 참으로 편도여 봐 데네 저 라바도 데네 고미차라 실로 니에랭 가서 단자도 고모도 데네 추모모만 통에 야 돼 봐 어다 데네 저링 데네 데노네 초나네 저 추후도 약휴리 데네 자리 데네 지 알자 그래데 대사 만통네 야보여 봐 동자 대사 라마라 만보 여러 건 가자 가자 리세 친구지 대소 뇽스 통네 야보여 봐 어떤 데 저링
1: 그래서 그래서 드르게 남주 그 소화 저도 만소다니 내가 만보 리세 칼라 만보 지서나 야리케 나와 드네 저 여러 거게 달라고도 긴로 만소다니 내가 만보 세자디도 고모 체는 라사 야 자용디 약세사 때 미소제 인들이 때 루서들이 오르고 근데 이제 근데 갈라 그거 소화라 봐 유니 가세 때 잡아다 마음 어때 봐이나 내 봐야미 드리 거라 근데 소나
0: 나서 다데 근데 저한테 대상 전화 되는 거 그거 다 인공다 된들 사마 이 살롱 메르스 무슨 단다 라바도 레간 로고만다 지 된들스도 쇼바데 로총아데 저기 쇼바 사마 무자 인공데 때 라라 말란르조 고모데 디스 콘르조 단르지다 신로만조 있는다 레간 로모 순르지는 고모데 디스 컴렌르지도 자제사 자제세제데 니에들조 단르지 되네 사마 쇼모도 되는 오늘고 된들스도 야휴르나 쇼가 사마데 네바데 야고지사고 봐 如果 대라 자제 본다지다 지 규단 된바 대 네바드 체 말롱 봐 다 쇼바게 대 잡보다 버지르고 아니 쇼제 잡본다서 든저 인사도 쇼제데 규단 된바 직 땅 아주 잠바서 그 유나 잠바데나 말라서 봐 자주 음리 대인데 되네 지 주족은 제토 된다 통 유는 제토 공하다 냠도 섬은 넘지 뜻이 여 봐 다 된다 사지도 내가 같이 모레 유제치르스나 쇼제드 마즈베이나 치코드서 베주메 치바 치코 여러건 치노나 치코드 보나 자제즈다 사마 나자오나 선서보나 고데 여러고 고데게도 쇼바 그 사마데 마즈사드네 되는 치코드 베주메 판단 치코드 산도 되는 치코드 제가 제가 어 까모리 차드네 되는 지마 치바 그 도제 다 눈치 챙제 여러고 벽서 와르바나 되는 가서 남중에 그 치바 도제는 치바도 도 차도 조지메레 호텔라 소바 나주 그냥 같이 모레 대인서 쇼바 그 사마데 인지 메지 사고보다 사두 되는 지 주단 된바 된저 사고지데 내가 같이 모레인가 되는 인공 사마데 다 롬보다 존데 가식 자세다 버제 가식 롬보다 버제 요래 간단 너드는 게 푸숨 소부치 그리고 진이 샤레 유바 모레 세레 유바 데네지 세마그레 유바 데네 조제 배차기는지 무슨 제단 조다 저런 놓치 공시 체원으로고 그래서 참아 푸숨 소보 유도바 진이 니는 고람데다 왜나 뭐라 다른게 공시바나 이 총을 자 공그레도 주바 데스통 된산데 세사 데네 샤레 사바사 지마지마데라 데네 조제의 배차기는 단제이나 조이나 그리고 데사 든주비 대 뉴뉴지사 대상 좋아도 뜸베이나 든주조지 데네 고목 사마데 고제 짱보다 좋은데 뉴뉴지사지로와 뉴뉴지사 뉴뉴데야 나사고서는 하사사 진짜 내가 주면이나 주주 주바 든바 제바 고반의 파마유바 데 고 뉴뉴지사르고 다 잘라마자는지 데 안조 데보그래 두바조다 안다다 지다다리 젤렌드 사마 사마드 통그르존데 간다 라보그레 두바그레 그리고 사모 많이 봐. 대 나보 수차도 되네. 대사마 니에레 가다 또 되나야. 코트르 니엔돌레면서 되네. 니가 저제 무사진 내가 지금 못 담으래. 요새 치르스나 니에레 가다 저제 사든 루봉고에 니엔도도 되네. 효모토 되네 마요버게 내마 뭐지 되네 짱오시다 샤자와 찬오시다 되네 찬오시다 대인사도 공세에다 짱보다오서 나스사 뇽스사 든주비지 내가 침오래 되네 대마제바게 나서 그 쌈내나라 지 자들에다 또들은 이유고는 또지대 야보 유삼사근 두시대 조구시오 데미스다 또로 힘에 삼상게 삼로도 못 건르고 또나 펜토 유삼상 삼로도 건 디스토주 니곤 사마니 바로 디스토지나 치르스나 또디 또지 되겠더니 이제 냄버 망보지 자예가 봐 산은 뇽으로 줘다 아무리 되니 차자와 참으로 줘다 대송 헌고 줘다 나서

0: 我就看过说就等于我们说的，以前没去多久的也不因什么上上路可能，什么你个罢了，第多久的以前没去高兴，那么多的打击，马路这边的什么上来上路的马上可能行吗？老把的爸妈他就打牛，牛的这老不长肉么的，这来干肉么他就出钱了，涨了的，他多少有点老上去什么来杀就如果，
1: 对，
0: 做就么个进得了，你呢？什么罢了打击，现在有如果什么这个这个啥东西，这下干部是怎着的？这青岛是怎着的？ 等着啥子都娘子懂，哪怕他打行道的时候，平头有人装的，这个么你看行道人啥子就，可惜等着做行过。对，行道可是虽然俺就吃了啥，许多行道人那样，没啥子的，人家全部人最起来是那行道的时候，俺想忙不丢丢了过，等着下家不吃就打这那些忙不吃完，等着意思的，缺人那这行道人那这俺就吃了忙死些。
1: 徐州的呢，很多的说娘子当。徐州很多三楼和就。
0: 马俊的也行过，老爸的下家把等着给宁夏也把他这等着也别呢，徐州下来很多的说马俊呢也行个是。我等他等着那几天做着的。
1: 南京人工什么啥意思的？看了下次我到毛毛啥啥的，人家们人很多是把可惜啥个人的说，很多个。
0: 我这是。
1: 人家很多的是说的那等呢，下次的给女人的做。
0: 对，等着了很多。但人工吃了等着虽然也不多，老爸的这个大大什么那些人，
1: 那么大，等着毛不实实的，经过那就在，等着人用如果，等着南山过去了，说把很多人水源都过南山的，那么的盘田，就当我们那也都是盘路。那是。对呀，不，等你跑到舅妈那了，说吧，总算说就是说了，很多这个盘辛苦。那云南人水煮吃了，粮食做进的，进去三口跟那说端着的，茶干馍跟那啥装着，等你下家把钱了，就得说蛮用钱的了，水煮吃了，等到很多人怎么都能要不。
2: 那是。生意难吧？
1: 现在大家生意不灵，真的呢，不要让小舅面子看看，明白家电也买了，不要个说话的不用的电笔，谁讲电脑个过了，让着等来是不？这怕的嘞，邻居就门对门个在连接线上，那是真的呢。不要个说话的话呢，我们这话给谁人，让着代办人呢，都懂就做了，给电力一些说就要不拿，对，肯定呢。
0: 哦，是，他等着忙不松有嘞，别家那啥一共啊，伢一下么做，就那什么出嘛，不让小么做，忙不就松有嘞。
2: 嗯，
0: 等着人才对，等上现在干那些那几什么，伢们的啥么了。
1: 忙不有啥人过，等俺是不有啥人，等你送药，等你开些药呢，他别那啥一共俺伢一下么着着的，再一共俺伢一下的忙不就伢的啥的，等上哪些么个什么着做，他多半那些啥着过，不有啥着不等你送药的，没那就先吃的什么着送着过，等伊那样，我是两家有的，不有啥着不就伊那了，就是送药是呢，我们穿穿把电脑绑起来，职工过来吃一下不着啥子，我们穿穿把的说，这个穿把做过去，搁来搁来，职工。
0: 做什么？因为工不是，伢那做这弄点做这到了吧，都不点工不是去了，那么就是送药的。那不第七几码的了，都不点工不是去了，工都有那群众的呢，工都有那么的是。等于别讲呢，群众的呢，没这几个这下一个俺的伢一下，伢们都三多么钱呢？需要要嘛？就是就是群众的工都有了，都不点工不是去了，那么就是众多，第七的已经没就过来过去。我给个，那说下一个俺伢一下么就是的，哦，他的满足伢们是一个讨论就是送了给家人就过来那种情况，这几码的过门嘞？等于是说的，这呢，群众的呢，工都把伢们没有吧？
1: 你呢？可是等下光明的呀，可来可来吃，等着老百姓呢，等你多伦交嘛，对吧？嗯。所以呢，确实如果他可是等着那些么个做啥都是的，等你俺们么的，南宋那时候还过么了过？嗯。可不那都是人不干啥的的，最近呢，那是吧？等着人呢，可那那都是可来可来啥都是么些，南宋啥南宋，那么可些要的，忙起啥的，南宋那时候那么了过？
2: 我等着这个，等于说的，等于说，满车不塞的说样，
1: 人家今年是不是做的？人家光得吧，人家卷没吧？所以呢，如果讲到多点工把去了，那么就送油了过；如果讲到的这等着油吧，等你家里满车吧的，车吧做着呢，家里家里吃个那边呢，车吧能卷着吧？等着这个，做起来车满车的，就恭喜油没的，等于说干啷着的。
2: 那是那是。
1: 嗯，这下一个我大娘一下满车塞，
2: 他都点了一个的，跟着有的。
1: 下一个我娘一下满车，塞没车嘛，不让。
0: 像么勇敢马龙个吧，但亲自下单学习啥吧的，长子满那，强强出门就是。他等着忙不有嘞，亲自下单学习啥吧的，就是亲自得不下有了过，下下。但你，他说学的是那么车不什么着，啊，他等着人忙不松有嘞。嗯，这做起来的，用钱这的等于啥个，我忙车吧。嗯，可你我的忙车用了过，娘子啥么你吧？我他等着那送有的，他得做起来，别个说这个有的，俺说别个有的当上班，不累的，上班送有了过。
2: 等着意思的，没人烟的，他说群众的呢，光得吧烟吧，啥时候有吧？
0: 等着人家养卷没吧？那是。我等着那就过来。老板的这讨论卷着做的，这南宋时代的铺子，等那我那就等那这新潮区域少了人家有吧？等着人啥嘛的？
2: 嗯，
0: 过来个了是吧？过来个了是不？忙出个吃呀，给人家有。
1: 等下他到公路区把那些的这忙出把的，出把做吃吧的，伢那就开始群众的呢，公司有呢，卷没吧？等着那就过来过有事了。嗯。
0: 데마도 지금 만져봐 다 참아 줘요 말해서 듣는 수 있으면 아니 마검 되면 수배 도둑 줄지니 전 그리고 배차에는 난 센 삼아서 검시요 말든 옛 센 작제 수이잖아 마검 뒤 뒤면 막 세를 거다 마검 뒤면 수배 도둑 줄지라는 데네 배차에는 다다 검이시 된 손으로요 된소 양아 좀 만져봐 도는 이야기 그래 수수수볼 만져봐 된데 인세도 되네 나서 마보지 나오라 나봐도 균을 손 마셔봐게 대상 세사바 망보지 만수 벽수와를 받는 마사바게 세사바 망보지 대상 레옹혀라 대소 만수 패널도 하 먹어
2: 어리
0: 드느리 사드니 어 드네 만초 조볼 만초 사드니 도나기 저도나기 배잖아 동무스 때문에 요마데 만수 사마 수수 조볼 만초 받아 야는 남들다 같이 만초 받게 도드는 요러고 지지신 꼬미스 꼬미스 꼬미스에도 좀 망치사 만초 받게 도래도 만수 제비는 같이 지금 매도 라서봐 되는 지금 라서봐 되서 지금 카나 라서봐 점아 보봐도 되네 제제 되네 합지자 합지자 조금만 비바 비바 다지 라서봐 되는 조지도 코 만초 다 정고 어 다 대단 대라서봐 같이 빠빠를 만초 발라서봐 다 같이 지금 나다 카라서봐 점아 좀도 만초 발라서봐 다 되는 준 간다 나서 같이 누가 되네 나오고 되는지 되서 잡잡죠 라바다 사마사바 그래서 페노도 하고서 다 닝바도서 가서 페노 하고라지다 뭐라는 뭐라 주디디 가르 페 가르 좀 하고 늘어 삼아 싸바데서 배누 희지데 내가 좀 뭐래
2: 나서 꿈이 시저지디 좀 먼저 버리
0: 먼저 버리 먼저 박 때 잡지는 먼저 박 독 먼저 도라 자도 줄바 응단 섬제 여러고 진이 자도 준 응스 독저 준 제야 봐 되네 자도 줄바 저도 줄도 저지데 가시 나 삼아 먼저 버든 칼 수여든 놀 먼저 버니 응어 먼저 거는 도른 저 섬바 되네 응도 쓰지데 되네 가시 동어마 인데 봐 될라야 저도 도 먼저 도 니여래 가시 저 도저도 배자는 가서 졸라서 봐 되네 돔라서 봐 되네 속차다 도유도 뭐 여러고 계속 도 봐 되네 먼저 도 쓰지데 봉안 나고라서 봐 응우출라서 봐 다든 적자라 담보네 고랑 이 도유도 봐 요르고 어따도서 배는 하고 전 도도서 하고 지라 되는 잼저다 만저부터 냠도 사지메 받아서 마사지 되고 되게 가세 돼서 수익이잖아요 돼서 남성나서 건고서지도 지 딱간다 독해도 마 총르다 잡시서 그러고
2: 어리
0: 듣는 애들이
2: 긴가 까박 스마보 단지라 시공반나 시적 그걸 하자 로선다게 제조하게
0: 나서서 세금 레게 르단 소 소신 매라 로전 내지 차선전 소요르고 주나 세금 레게 르단 소 소신 저도 세금 그 패널이 야보 희버거나 야보 주변은 르단 소 소살다 사마데 메타 메르고
2: 아레
0: 르단 소 소와 마세 데네 소와도 부채 된 바 등산 계전 되면 소와도 부채 된 바 샤지 있는 샤도서 당 5만 원 주고 말래 주마마 해 봐 든지 오르고 르단 소 소신 매라 로전 내지 차선전 저도 야무 사마데 산 용자 봐 매바즈데 야나 라자바 사디콘 데네 로바즈데 따다르기 야도너치 사마니바데 야나 만초발라서 버튼르는 메나 로조 네지 네자마다 짱으로고 대상배차이면 담아기는 문에 담지 수내인 조르고 안에 담지 중내 조는데 몬치사 카네마 에데 사마데 사니콘 나운드르는라 마교바게 네지 데네 코네콘이 자 마교바 조는데 네렌 문자데 자샤 파지 급지사지데 사마가 주네 마교바는 지온데라 데이제데 데네 메나 로조 네지 네지바 마진 차르도 쏘는 좀 받든 그게 다 맞춰 버든 저진 차든 차든 수원 초원은 이제 내 용으로고 그때 말이나야 가신 잠부 건 가기 마교 받지 마교 받은 낸다 아무나 진 드는 용으로 되네 사마게 펜노 시바 라바다리 공로 시바나 이 사마 사바데서 펜 단뇌드 시바 건 반람 만노로서 이제 내가 지금 보는 거 스테이스 되네 사마게 세 반람에서 야보지 시지데 다 먹고 휴진스
2: 나서서 그거는 창라라서 받은 이 밤에도 통도 있나 주벌라 내봐야 저렇게
0: 리리리리 다 차나데 세겐던 통 희바다 드네 제빈의 배사 다노 내창라 소반 통신 롱 나살 편지도 주보 주보도서 편지 요르고 다이나 몽치사 그때 최매반 통 드네리서 됐더니 주보 넣지 모르는로가 만조 대벅소 아르바나네 나지 라로 담보데 니바도 수바즈 요르고 라로 담보 밤에는 남종의 대와인의 로니 란제니 바다 카나마도 수름지 라로 담마 세미 로다니 강에메시 멤버 내선 조스다 간데 드네 제니 주보도 쳐라 동지 디노네 하바든 침바드 소근 다 졸아동 요르고 데네 레간 투현 로지 침상 도기인 로지 주소를 페마 도지 다 드르르 로크 데인세디 데네 차라드 쳔진보다 야 휴존나 본지 데마리나 쳔진보 되네 양지 룰을 펜 받아 된데 내가 위에는 되네 고 디지털 돈을 여보 여러 거 매라 가지 매단 잡아 가지고 받아 줘는데 다 매인 삼산지 펜버 내가 될라 다 장난 디지털 돈 돈나 주고 소질라서 뭐 디지털 돈도 여보라 되네 자자 급주 사지 다지 당 펜 맞어 받아 아 되서 졸라 돈지 당 주고 졸라 돈지 당 다 되는 줄라 괜찮지 방랑 힙어 거네 된서 소질 내가 좀 모르겠어
1: 나서

가망아 이상조로 장은 시도 예비메노 페니당 고조 코드레 덴자 고지야 잡시 시제 칸기 팀벨라더라 둔초 히바당 페니당 고조 코드르지 덴자 다지 여부 히치 예드 총도비 페니당 고조 코드르지 덴자 다지 리둔 고지라더라 야테 타타 시여바지 상고비 카손 뉴칸조 좀 비니 히도 히바예나 자게지 뉴칸기 로기 닝바 사지 조고 히드디 듄진비 미스라 잡이 망고지 야자효로 차코노 종추 산에 가기 시주디 야효라 되니 뉴칸기 로기 닝바 사지 조고 히쇼 치르토니 조모 촌조 히히주로 대디 주바당 당게 뉴칸기 로기 닝바 처초 순소조 라당 사지 히바지 가망아 이상조로 장은 시도 예비메노 카송 고라시 비응겐조당 니카도당 친비 아니 총리 구시 니규 차차히니 사저지 찹시 두베자 다도 친바디 고라시 비 초토 긴진 리르라 체비엔 진후아 다부르조니 홈츠 총가 가든 히비 진지 로라도 초로 지도니 장아 주당 신비에 주전당 뇌조라 효진 타여바지 이람지 행정부위부장윤바 자리바바디에 가서 라니 젠저랑 니유토 수저도 뉴여랑 야히 눈치 뉴비에 친비에 히틀리니 게루히 이람당 젊은히 뉴여와 히여장 이람지 캔랑 메바마시 자그룹부비 니도로 지구에탐 니도로 조차라 히히를 히초비에 차시강형 메지 조여바지 카송 고라시비 체기 누름비 류티 마주 도남 자좀제라 돌라라 듄지던 로바라 차니 이난도 마초 마랑 공기 진공도 레이바지 가망아 이상조로 장은 시도 예비메노 你对张兄兄人的有个天给新路年多年多旅游过了对其中去确定设计几名去用的黑心去学了种天内向大宅区各了种错把学了种让我种错南个这种推把种错你马种文不种错拉这种一起种错给这种香米种错错用用的新奇种错算算啊确定设计几名去弄错一把日 在六千多，强度中期间，储备金满一只国南章组织协助了工地等待东西吧是。在六中期用的储备金满一组，准南章组织人员常规协办了，路库么着马扎国同处的组长查吉国同期吧是。现在我们当局不然，南章组织了马扎国同处年档查国际同档，连过协助推进加强加新局吧是。现在把天地六十三中学查了。

ngada mijel sha chong na la ga nya chong chu la ga zu bu chung chong mijel la ga lo chong chu bu chu mu yu de 千南家达达尼新比林青天呢北中龙青年青年空康杰龙青家西比兰一七比林青地时七七独特的安全林青年班格斯学西比中当西比中当 드랭크 시비 중단 휴지 뒤쳐노 그르이 조보 시비 좀 통통 제 쉬지 힘 신자 답부지 유시 니마제 코가 그르 제뇨 진스고 다코 쇼간 하치니 그르 총제사다 나라 선시 코기 롬바 그르 총제사다 나라 거저 몸부 짱무 유시 거저 효치총 덥치지 짱문 짱 유시 시사 다보다가 거저 총제사다노 야고라제 퍼고라제 히참무마다지 조치무마 덥치무마제거 거저제 짱문베시 시디 거저다 조치무 유시 거저다 리카거부 유미 코가 된체 못한 뒤 코가 걸 좀 달라 나가

0: 대다.
1: 알아 내가 잘못했다.
0: 어제 간남이요.
1: 적도.
0: 아빠 아빠. 어제 지나니.
1: 어제라 깨부님 가서부터.
0: 어제라. 가리. 지난 해서 적도 묘가 피배.
1: 나. 적도 묘가라.
0: 어.
1: 적도 묘가서 용매다.
0: 아니 어제.
1: 시다.
0: 알아.
1: 남들룽바야 적도 손님 밑에도 지냈어.
0: 어.
1: 세상에. 친아 지난 적도 동자 깨가요.
0: 나 깨가 용미라.
1: 어.
0: 오지 아니
1: 아자브라 책답대야 좀 제하고 기발라
0: 하고위 하고위
1: 라겐데세 시다 책답사디 탑사 시사 인수와리 제단이 책답디 기랑을 푸 나다니 초와 차서서 기게 신게 이바라
0: 오지 저 저시라
1: 라
0: 다 기랑게 공부 진짜 시에바도 야고 싶지래
1: 알라라
0: 이네 기랑 책답디 치자다 최송알
1: 가리 치자슬라
0: 원래
1: 치 키랑 키랑 지금 유발라.
0: 아야, 직접 연락해. 초소소소니 직접 유달.
1: 초소소, 초소소. 네, 네, 네. 인기리 인기리. 초소소소니 인기리. 네, 네 직접 네. 인기리 인기리. 키랑 사소소소니 인기리 인기리. 아니 키랑 가봐 나무 숨자 가나가라. 안가 시켜 내 가지가 용그래라.
0: 저저시라.
1: 가슈시. 你 jump to Chinga, Kiran Swimmy, Sakasimoto, Nesita, Gazzian Puna, you take Kiran Tia, Gimata Yetalo, Chubutta Kursa, Kiran, you know, Chance to get us in a year. Yes, you know, yes, yes, yes,
0: yes, yes, yes, yes, yes, yes,
1: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초르네지고도와
0: 나래 카티 스타일
1: 잡잡소냐 요리
0: 저저시라 저저시라 저저시라 차소소 두겔
1: 차소소 제주
0: 제자 예당도 계란 쇼야 제접을 하게 초소소소 네 쓰지 유스야디 오 디디다 넌치
1: 다시는 네 등기네 코노티르벨라
0: 코노티마소 코노티나마소 은이 로니 쓰지나라 편주시에고선데 까면 창물로고 키랑게 당도 순 나의 당을 난이 키랑게 적덕디 창물로 당제 키랑다 님도 초사부께야 두미유
1: 부지라 아마 주의에 십지치는고
0: 어제 제사 어제 당도 알아 고치야
1: 어제 부지라 고치 테마 십지치는고
0: 시사 시사 당원에 만지 사다 취재
1: 啊,這是。秀啊,當的年米看片,所以這些學啊,這些學的,這些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的,學 말은 얘 키랑가.
0: 대피다 대피다. 너도 이 키랑 루산 야 뭐지? 얘 키랑가. 얘 키랑가.
1: 부디라. 다 교수가 아니 주스마 견나.
0: 너.
1: 자가스다 게임도 와.
0: 혼내라.
1: 예. 대니.
0: 아 저 클리퍼 나다.
1: 대.
0: 아 클리퍼 나다 쟤. 아 저 장 师傅.
2: 에이. 됐어. 에 내가. 에 관子修好了.
0: 어, 谢谢谢. 장 师傅, 你看. 谁来了?
1: 통뇽뉴르스와
0: 야호시다
2: 다후즈고고
1: 붐부짜니
2: 다고
1: 하우데
3: 다고 다고
2: 아야 好长时间没看到你了
0: 시다 다양하게
1: 야무지
2: 아유 你是越活越年轻哦
0: 시다 说说啥
2: 你说今天是啥日子
0: 啥日子
2: 我们有缘啊，我们有缘啊，就是就是，哦，大姑，我们三个又见面了，你看，我们三个真的又见面，就是就是，哦，哎，那个，大姑，我有事跟你说，说了啊，
0: 不要说了嘛，
2: 为啥子？
0: 他全部说了，
2: 说了吗？
0: 说了，
2: 太好了，你说了吗？
1: 刚才说了，
0: 当着其他人。

야 빠따와 나래 도전 제야 슈고비 나데 잠을 잘 빠뜨 남기 지라다미야 딱 탐에 티레 뿜라야 나 포토 메션 카데리 나 포토 메션 카데 해보네야 카트이 무치 죽이 귀야 땀카치 야가체리 도없이 좀 못다부른 유리양 어단종야 니니데 헬라 두더니 워무야 니치시 도시디디시 이치성네 도시디디 해보시야 두층타세 니니시야 슈가부 노노 땜바

동감이 푸시고 다나 하샤차세겐데 시야 두둥이 푸제 우디나야 도미슈자세무 주시고 테메로사예네 다니야 르탈코네 저 파예 푸야 코나나베티라 쇼마골라 렌처메히 휴나는 조글로바타냔테 다 포토그마쇼 카데티게 가메니나 게주유바 게나하샤 따주유바 등메니나 므주 므는믹셔 똥제리 세나 따롱범범 초톤나 따다스송기 다시자디기 둘라 따롱범범 초톤 나가남저히히기 응알라 맥라로 마르치쿄 골란다르투투 칼라타타 텐텐 따랑나마 유유 룰라드나르치쿄 소다토유 감다다 야로만도시네 따제디 도톤네마소 신네 므숑기 근둘라 혼 야코데 므숑스르비기 푸추기 칸예체기 깨샤조지 돈레레히나 나라조다 책니레히나 나라조다 손레히나 나라조다 다 나라조다 티가서서 야고동체적리 네 타우랑게 사샤라 파크타모 타가나 무포동게 주주리 주토바 무포게 둥주리 터타다나 개통 열버리 맥나타로 초통 시케체시 비바마디 무말라 레야토베게 깨샤 덴다다베 히나 메가데 니게 깨샤서 요정 뇽아 손나 미셴범보 초통 열버 서바 야 뿡바 예효 용효기 말라 조다 측성시 베게 런데 봉 초통 열버 랑아탈라 타네 손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다 진주 쩌던 저기 그더니 라드기 쳇쩌 마도 아 아니 따나로 또 이게 비게 라드기 쳇데 아 당간조 서지바가 자랑 너는 니스 마대 말 딘들 따때 마대 비게더니 전생 라보데 간지리스 다 대랑가 손로도 고만나 히여리 조데 아 다 서지바가 용 주야 아 조데 단자야 바래 다 서지바가 용 주야 조데 아 다 진주기 샤와 차리오시 딘이 진주기 샤와 대랑야 다 진주기 측측 저서지 샤와지 다 진주기 측전 렌즈지 샤와스니 고 샤와니 요바라와 딘디라 다 가스 바바 따나로 또히비 그 첸드 따바는 쳔나 진나고 진주기 드비기 쳔야 마레 제제치르 진나 코랑 미기데 따인 바인자 아 니주 진주 가야 마인 기비 게드니 미기 짱바게 얘기 니히어와 오 디지 아 미기게 차디요 딘디르 고 아 진주 아 그드니 드비게 측제지 차요 마레 딘디 니엔기 차니 헤나 따나로 또히바데 아 자에 또단 타미 오제니 아 양주 따라그 아니 고양 쟁기 바지 샤디오. 텐데이 바이자 고 진주 근데비 체자 아 되는 마레스. 어 고 양주 따인 데비 체리스. 텐데이 바이자 아 아니 선지 바가다 아 제자 조 아 되는 진주 그 샤와다 되는 대장지 되는 만르위기 체나고 지 바이자 아 아니 선지 바지 자와가 놓나 아 다 체능이 있어 마테 바레스. 어 다 텐데지 샤디오. 되는 님바데 체리스에 딜 라드이 밍 난랑 간데지오레스야 데리. 라드기 민기 난다 달라드기 민기 난다 때 아 되니 달리히 준비 안보 코랑 거노 공어 도노 보모 로로소도 라드게 조진다데 지자자 아세니 아 되니 라드기 민기 난다라 조시 다 되니 다드 세야 되니 아 되니 니라보지 되게 노나 아 되니 리히 지왕 거노나 아 되니 순요 바지 다드 세디라 다 지제 지 칙데게 치족 세난다 치데게 친다 나오 예 문중아 아니 도르시바 간으로 골라서 받대서 그랬더니 도르시 비진세 치고 다 되세니 되네 제트 체르잖아 족식세야 되지 조버데 빅치스 단데 답이냐 아 올로 자로 된히르긴 집이 다이 년코 디바다 아니 빵로 자와 그 초선 자와 다 대소 그 너는 족시 집이가 야 되네 아 맹이 나는 데송 말이 단데래나 아니 자위차니 까바지 주주 대대니 아 아니 간으로 골라서 받대서 야와라 되니 아니 대대니 대자지 고 조버데 봐 아 차로 된 봐 어 된직 나네지라 때니 아니 그 조제세니 어 다니도 따바시 참달라 라데단다데도 조치테서 되지 미 난랑 존다 보시니 아니 이리히 지왕가 공바데 기야인 오케 바탄지 테니 스마데 체리세나 다 라데 세안디기 아 된데 간데지레스 간으로 골라서 바게 체축지 보텔라 아니 라데 그 체세기 젠세 체리세나 다 라데 세안데 아 선지 바자 코랑노 슈데 바데 칭데 디나 라데 세디라 지제지 치강가 지슬라 어 Larian, ta, yonjuk, tsidu, lian, yonjuk, tsikte sote, ani, komoani, ani, zoper dipa, dorashi bijensiti, ko ladus, dorashi bijensiti, ladus, ani, o, ta, tani, tani, taba, yaris. Tani, yaba de cherise dirita, nansundi, jiwango no, traeto dan tamios, ani, todrag, ani, raijos, tesum, tes, traeto, sevikas, traeseate, ani, yanju, tada. 양주 따라 고기 봐라. 띵디 저렇다. 양주 따다 양주 사라. 아, 안소 근데 아, 다 배지 다트기 좀 먹고 나라. 아니 사라다 다라세니. 양주 따라 다라다. 양주 사라 사라세야. 어떻게 다니 따고. 띵들 양주 따다 양주 사니라 다다 사라세네. 따라다 자까지 자지. 그 친구들이 이제 기비 전생의 간지리세야. 되리. 띵들 따 너쪽에 처리된다. 양주 따라 다다다 사라 사라세니. 띠 양주 다사 때니데 어느 롱근 주요지 아 다 진주 이게 강식 기지서 파 휴비 체라스 다 빼는 양주 다이다 다는 나라라 선생님 진

0: 진주 나다 진주 라다 진주 라 뜻은 양주 다근 주의 차대로와 산을 강아 바마 토세디 진주 양주 사다버는 수나 코랑은 주의 뜻다 진주 강아 바마 대게 차대로와 된데 양주 다사니의 랑은 주의죠 아니 진주 뜻도 그 지스 휴비 채라 자당대 나리 잡고 잡으러 진로 그래스 자당대 나리 잡은 진로 나리 잡은 진로와 땡 자유 차니 아니 양주 다다 사 휴비 덥지 어디 니바 그다
1: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2: Dada qi jie xin ba di ne, bei jiong long qing ning qing li kong, kam ki sum da lou ji li qin shi. Xiao la men ti ngan zui li qin xin jie ge si xue.
0: Dene de ri ge si ba ba de qie li se de da, nyu de le da la de da zhe wi ge, dene doni ka xi ji, dene sa xi zuo ji de. La de da zhe wi ge doni ka xi ji le, ne sa xi zuo ji de. Da de gang rei se di le, ji. Tang ngan zu pe ji da zhe ge, da zhe ma yu ge ki ba zha ge nang la, da ki ba ka ji ge dene pe na nam ka wo si, man ka yi ka si ya de ge ji la an ar wo di ji ya ri nam ka wo si. Dene yin ya pe cha yi na ten zhe po si lang da du, zha xi so da du. Da ten zhe ge, mi gang ru ge ji si le, ane la de ge che te so ya yu ga si la, ane de da bo ge da la de te so de che se di le, ane na ye tang bo yi ma. Da wen chang, za ye chan ni ten zhe ji song ba yin na, ngan zu da tonin da bo ji chue re se di le, wana tang ju za wa ge nang la si, ten mo rang ge zan pe ge tang ju ge za wa ge nang la. Dene mi ta de da nye ji ne, de nye rang ge zha ten pe, qi nyu li dan xie pa dan, yin dan yung kong zhe wa dan, ni dan pe pi zha yang zhang se ni cik ni chue re. Da cing de so de chue re se di le, za yu chan ni, na ye jen zhe zir de ma sung ge yo re, na ye jen de zhen zir de ma sung ge yo re. Dene da na ye jen de ma zhen zir de sung ge cing de so ca yu yuk de la, Ta tsi kandre ji tengyo re yisena, yen yang lar de haji tang, nje de ne tang dakpo tang, gajib jen tang dui lang ju zi. Ta nendrik zi. Tengi di chalo, tangyo tsa kurang gong nong lo, gong ge nae tangpo ning go zi, chungi li tang se, nae tangpo de nae jeba marge pa de, nae reze de choma de xie tse min ju la. Ani lar de tang, haji tang, nje de tang, ta daja gaja la soba de so de, ane shi sungyo re. Tengi di chalo, Tsim dhe nil ki ti ya bayi na, na ya tangpo xie cawi ji si la yang xia di chari la dhe de sungu yor. Ka de la dhe de gong di xie ba nang ye ji, ko na ya tangpo ke che tabi, ya na ya tangpo yin par tani ki nye song bayi na. Ani na ya nren se de xie cawi ji si la nju si la ma na da ka la, ani na ya ma yin ba ke che ki ebi ka si la, ani la dhe de ting ka si la, ani xie giren yuwa ma re. Ka de xie na, ani nang ka ki zon rabo di chan rung duwa. Ta ten zhe yin ba yin zang, ani xie tang ka yin na ta la dhe ke che de, bēnā nāngkā wōdō tēnzhū pōdō chāxī sōtā pō kō shidāng kāla mī tsāng kī jīsīn chūpa tsāng nīn rēyō mā shī kō yēn kō nāi tēnī nīngbā līs shāwā yīn nāndā nāi sāmbā shēdā yīn nāndā nāi yīgbā gūchē yīn nāndā nāi ngābā nyūngkō yīn nāndā nāi chūpa nrēdā lā sōpa wō tēsō kī jīsā yāng anī lā dhik chētē anī nyūgō yō shī tā pē jī yāna bēnā tā nāi tāmbō kī jīsīn chūpa tē bēnā lō kāng ngō zō nā tā kāng kī kāng ngā kī jīsā ngō yā nā lō kāng ngō tā bē lō kāng tē mīng shī mīng chāng rē kō nāi tāmbō chādi yuwa, tīm tīm tī jīsā lō kāng ngō dā. Tā wā nā yī nī bā tā pā rīn tsui mā yī na, kāng tūn rō na lōb zhā lā wō sī. Kāng tūn rō na lōb zhā lā wō dā. Tī nā lōb zhā lā wō hī bī kā jī, lā tī nā yī nī bā lī sī yā rī. Rō sā kāng tūn rō sī na lōb zhā lā wō sī, rō sā kī yīl tī tēng kī yuwa. Tī yī nī lā kī jīsā lā nā wā rō jī, lōb zhā lā wō hī bī kā sī lā, nā yī nī bā kī jīsā jū bā shī. Lā tī kī chēn dē. Nā yī sīm bā kī jīsā jū bā pē na, sī hē jē na, cēn rī pī sō sī. Sui xie jie na, ciri piso. Pei cha ki na, ki cha ji sui na, ki cha da siki xie pa re se na, o ciri piso. Ciri piso xie bi ka se la, san ru so to ge, ciri pi xie ki pa de du ya ma se. Tena ciri pi, pa se ki pi, xie zha ki cha jia, xie ryo, xie yo ma se. Tena na yin san pa xie zha ki ji se la, ani san ru so se ni, la de ki chen de ya, nyu ge yo se. Tena na yin ki pa gyu shi tabi lan chen pa yin na, ge gen ji sung pa ne, pe bi che do da. O ge gen ji ka lo mang po ji sung pa de, Chi tenderizina, pebi chetos, Lomana, pebi chetariz, pebi chetos, 체토 다케지도 안으로 어디는 체토 히브 다케지도데 아 나 이거 봐 규식치 어 다다 이지슬 안으로 이제 체토 저는 나 이거 봐 계신 줄 봐서 다 나에 가 봐는 줄 봐빼나 오만은 발리소 오만은 발리소 네 가슬라 오마테 바사다 가니 슝아레스나 아니 발리 슝아레스 디나 발리소 히비가 산으로 소테가 어 발리 바바티 디인디라 라스글리 히비가 중국 체티기 지슬라 산으로 소 라스글리나 사기 지스 소제네 오만은 발리소다 나 이거 봐 중국 지스네 근데 니어그 때는 다고 답이나 나이 두번 레다시 니어그 때는 다고 니어그 때 세리스나 다고 다그레스 다그 니어고다 레아든 디 가슬라 가기 그때 나이 두바 두바 나이 두번 레다크 디지털 안으로 오다. 근데 자노 포바 능도 오다. 나이 딩바시. 오 자도 그나누 세나 포바 능도. 포바 능도 포바 능도를 자여바데. 되게요. 디엔디들 다기지 되데 나이 딩바시. 디지털 안으로 오디잖아. 나이 딩바기 지스네야. 안된 주고요. 근데 제 다고 줘보 오다. 나이 제발한 주보다. 바 나이 제발은 디가슬라 고태가 나이 담볼 그더니 민거 응엔디 자그러와 제 다고 줘보 오다. 디엔디들 단 너단 더다부 강한 따르짱 아, 드니 라드게 체데 아, 나이다모 민 코나짱이 지슨 주바 마인바. 아, 드니 나이닝바다 나이선바 라소바 나이 옌바나게 지세요. 아니 그 누구요레스. 제제데라테니 샤탄칼코로 라드게 체데 아니 나이 담보레스 아니 드니 키게 야바이나. 아니 데라토 토스키 아니 아 양 담은디 빅존아 뭐 드니 지 찬도레스. 데인데 라드게 체 코랑테 아, 드니 나이 제보 강양 코롱 마인바. 아, 나이 제보 강양 마인바. 오다 체지. 오다 드니 지 찬도레스. 근데 니바 돈이 사게 조지디 체인세디라 가나로 콜라 소바케다 아 드닐라 간소 공디 히비글라드게 체축지 요로와 디인들 가나로 코 드니 가나로 고 고고 도노 보모 로로 소토 데다베게 드니 아 이게 돼서 이나 알라드게 체인비 니바 요가 메세야 베나 가나로 고 이나 알라드게 체인비 니바 요가 메스 모 이나 알라드게 체인비 니바 요가 메 도 이나 알라드게 체인비 니바 요가 메세 바 이나 또 니바 요 마레스 마토로 고 이나 고잉고 토마다 라데게 체닝인지 신나 자니는 르기요. 데 젠제체리 세디 간으로 고 라소바 데소테 고 라데게 체란 주비 까요바 마체. 간으로 고 라소바 데소테 민당 니게 차히즈 주비 고 까비야 요바. 고람 민 수보아 야나 민게 차히즈 주바야 요바. 따빼 야나 깨차 고 따블은 쳔바이나 니까지 간으로 고 히바데 라데게 체 마레. 가데 라데게 체자게나 깨차 오 세니 아, 담에게 지서 오제 그러와. 왜냐 니가서 깨차 고 히비까지 고때 아, 깨차 튀바. 나주고 고아. 나주고 튀비게. 어디니 튀비게 민스. 너 민스 자. 다 얘 앞에 전에 된데 하 고송 히비까서 된데 똑비 되러와. 히비 되러와. 히비 되는 안주주. 되니 뭐 답을은 쳐나. 마르당 차비 뭐. 마르당 차비 뭐. 오. 강고라 아니 너 마망 차비 그 모동다. 니까지 나더 뭐 히바티 강옥 돼. 모동 돼. 그 민스 마돌 라드게체 마레 드니 지체라 자마도다 마이나라 자마이나라 오테야 짜니 오 너기 지체라 자마돈두다 자마도히 디까지 자마도히 비케 토테 라드게체 마레 디까지 도히 바테 자마닝게 되스 자마강 자마도 자마스므세기로 도히 바테 드니 아 장가닝제 민차디오 드니 포르바니 자보다 오 포르노니 자마볼루니 자데 셔마 보용 디가슬라 보히바데 말루파 마사비카 샤와트기미스 데니 포당 모다베까지 모티야 아니 포 폴라디나가 조금 모세게라 아니 보모게데스 데야미스 데니 아미오스 아미오히비카스 아마죠 오 오셀 오셰서디 아니 카 추도 두비테라와 나조 오셰서와 아미오다베 니가지 오테야 미스 데니 나르비 로즈 나르비 로히비카지 자노 로데 조아게데 롱아와 로셔와 로카와 로카와스 조아데라 증자마라로 디까지 자나로 로히바데 조아게데스 마돌라데 쳔마레 데니 니토 자미 니에히 자루 로 따바는 쳔바이나 디까지 나나로 로히바데 민시 나조 로 쇼로글로데로 데니 소 따바는 쳔바이나 마티 따르카르위 소타 마티 망게지 하탄가 녹카르보잉게지 소타 디까지 사나로 소히바데 아 아니라데 쳔마이바 니기 소데 카그만 소타 वो तीन दिन ले देता बता चले जाना को मिलन जुबी है मातूल निगनों जो कुआं कोंगो तोनो लासो बाते सोते लड़क चे मारे इस तभी जा मिसाक नानरो नो द तानरो तो ताबते शतांग कल ता मिंदा मिंग शाकिंग जी बन न्यून न्यून रचिरे ता नानरो नो ताबलन सोए बाइना निंचे गंसो 고니지 민근으로 노메 한세 되는 여러와

0: 워커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리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3: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